기게 따로 긴게 너무 이둘 재미 근덕은 마인다 떡이 넘쳐 땀니나 니까주 따로 보일 거원이 이누 밖에 마이로 하디가 재미도 짓대 날 오질 그저 난 떡지 가로 있는 거 이누 보이 간지 말랑겐 봉예 떡고 기트